단체 Urban Waskowitz는 제가 손녀야. 제가 스스로 사과가 내었지. 이거 Dallas Waskowitz 또 베나스과목. 이거만 간이간이 Stomach Creek Confederation. 거기 내가 반한 거 뭐지? 이또 자오 Dallas 무슨 반어해? Pete Waskowitz, Sam Waskowitz, 이거 Joe Waskowitz. 이거 사과가 내었지. 이거 호탄 스토게. 이교 시타 모아든 가 모나오에 레이트 아트 무스먼 고든 맥길브리 잭 볼 에고네게세 이기 위타 마곳 에가 위가츠 타 포니 타 토망가 몬 위스타세 이기 사기 타츠고마 이치온 미나 파츠몬 오기 테오 마스키 에가 판 나가 모츠 에고 타슴 사오 스마오체 가 판 나가 모츠 오기 템 스위테 Examani stapo gaisna nas kumo an mina mamo tau imao na nas kumao. Ai hai.